왓슬링이 나도 사랑하네 소리살라이 아사마이 빨라이세 레혼살라이 탐사마이 빨라이세 템레테 템레텐 템레 나바일루 템레테 템레텐 템레 나바일루 트릴링님 라사라오 사라오라이 와틀링님 라사라오 사라오라이 도리살라이 아사마이 빨라이세 레톤살라이 탐사마이 빨라이세

오게 조리살라이 아스만 발라이세 라현살라이 탄사만 발라이세 니실라 홀마라 라스만 올라이니 니실라 홀마라 라스만 올라이니 타우장기장자롤링고본함팔라오 니실라 홀마 로스문라이니 니실라 홀마 로스문라이니 타우장기장